말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하니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하니 회사에 안 가고 외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

한팔이 넘고 위해머리 흔들며 전동같은 앞다리 동화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